바에 보내 있다 마구 우리 일단이 엔드레오 호르 사우스나 까꾸꾸꾸 어디로 아반데 아리 아만바이 굴란트리오 하레소 이타 으브투 베디우 강그미네 어디 마트 모이 보냐 강트로 구아이샤네 모 마이테이 으보트 가아구이나 뉴아 아로조 피노 우사포나 이타 으가우 하르비쿠 이모로티 아이 레스리에 노프투 우보레 호보 ka aguria pa bure i pa ume. Mava pandei sa mburi ka o, ko ubia pere o i kobo.